야 띠야 어따라 야꽁 기나리 우랑대 시도한 아 우랑 닭강 호시오 산건 고아시 쏘에가 날쏘야 강관 아 우랑 꽁띠흐르토 아 우랑 꽁띠뜬그르 아 고아시 명중 따이사이보 기어고아베루호시호 암관시 힘야시호 와 자코 똥쪼나 자보